0: what nigga want it.
1: 오니키와
2: 오니키와
3: 민나 고니치와
2: 민나 고니치와
4: C'est le club manga d'Anvers sur Radio Super.